박명식의 진리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9시 7분 23초 지나고 있고요. 닉네임 로로님께서 저 독서 교육가인데요. 독서는 무엇을 얼마나 읽었나 보다도 읽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듯해요. 부모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만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같이 읽으시고 귀한 시간 나누셔요. 금방 지나갑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 또 전문가, 독서 교육가가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는 또 잘 듣지. 예. 이 분야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독서는 어떤 장르를 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도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읽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그 읽은 후에 찾아오는 어떤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 요 부분은 이렇게 읽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왜냐하면은 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영화도 그렇지만 책도 그렇고 어떤 책은 와, 내 인생 책이야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난 별론데 내 취향 아닌데 이럴 수 있으니까 각자 다 다른 그 감정들을 읽은 느낌들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좋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금방 지나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한 엄마님께서는 처음으로 9개월 아들 친구들이랑 마트로 놀이 수업 하러 갑니다. 꺅! 정말 너무 설레고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하는 놀이 수업을 했는데 이 가까워서 좋긴 했지만 이유식 시간을 맞추려고 수업 끝나면 절 포함해 엄마들이 빛의 속도로 각자의 집으로 그냥

가거든요. 유유. 엄마인 저도 사람이 고프더라고요. 동네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엄마들과 마트로 출동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 우리 행복한 엄마님은 성격이 MBTI E 성향이신 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왜냐면 어떤 교재가 지금 약간 갈급하셨어. 9개월 아이면은, 그쵸. 문화센터 이런 데 많이 이제 가니까. 가서 아이들은 거기 이제 문화센터 수업 듣고 엄마들은 옆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또 하시고. 이런 게 또 필요하죠. 예, 엄마들의 또 쉼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유의 길, 진리, 생명 준비했고요.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중에서 우리 하늘나라 구름이님도 어노인팅 곡 청하셨는데 오늘은 이 곡 들을게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리고 주님은 나의 사랑.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님은 나의 사랑 들었고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이온유의 길 진리 생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진이920님 글자만 읽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얘기하신 대로 공유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봐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거는 뭐 책 읽고 난 후기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도 더 생각하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겁니다. 닉네임 사라님도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스마일50님 오늘도 힘차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신청곡 있어요.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청하셔서 이 곡 준비했고요. 파크릭스님께서는 26년의 직장 5월 말에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집에서 방송을 듣습니다. 아, 26년 동안 근속하셨다가 지난 5월에 이제 마지막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셨군요. 정년퇴직을. 아, 대단하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함께 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지선의 감사 신청합니다. 우리 파크리스님, 네, 많이 쓰셨습니다. 예. 이제 좀 쉬시면서 인생의 2막, 뭘 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좋을지 그런 또 시간도 필요하죠. 쉼을 누리면서 또 인생의 또 2막 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길이

이틀 동안 두통을 앓았다. 진통제가 통하지 않는 독한 놈이었다. 지끈지끈하다가 어질어질했다. 머리가 아프니 글을 쓸 수도 책을 볼 수도 없었다. 개점 휴업인 상태로 무의도식했다. 밤도 아닌데 침대에 늘어져 눈을 감았다. 이른 더위를 먹어서인가 컨디션 조절을 잘 못했나? 작업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원인을 안다고 두통이 낫는 것도 아니니 물음표는 결국 반성으로 바뀌었다. 힘이 넘치는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조금씩이라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종영했다. 박혜영 작가의 전작들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와 맥을 같이 하는 작품이라고 한다. 제목만으로도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진학과 취업에 실패한 청춘들, 남들이 받는 수억여 원의 성과급을 흘끗거리는 월급쟁이들, 오랜 질병으로 병상을 떠나지 못하는 환우들. 나의 가치는 성과가 아닌 존재 자체에서 온다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두 손을 모았다.

프롬과 예수께로 가면이었고요. 조준모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정혜덕 작가의 칼럼 두 통을 아르며라는 글이었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치는 어떤 결과물, 성과가 아니라서 그 존재 자체에서 온다는 거. 그렇죠? 존재 자체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린 또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또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 9시 4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살랑살랑님, 훈디 이쪽은 지금 비 옵니다. 많이 눅눅하지 않은 하루이길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지금 서울 방송국 주변은 태양이 굉장히 오늘 강렬합니다. 지금 바삭바삭한 느낌이에요. 여기는 눅눅하지 않고 완전 바삭바삭인데. 예. 프리지아님, 지난주 토요일에 CBS 성경필사 견학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잘 다녀왔습니다. 감동을 넘어서 저도 지금 필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마음을 더해 한자 한자 써내려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남기셨고, 성경필사전은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함께합니다. CBS 사옥 20층에서 예,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민민하하님, 오늘은 제 큰딸의 46번째 우후, 생일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딸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라고 남기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큰따님 좋은 날 보내시고요. 송정미 축복송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드리고요.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화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제이어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박수진의 의인은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6월의 둘째 날이고요. 내일은 중요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또 나라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나의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해야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좋은 씨앗에 더 좋은 세상에 이어서 어노인팅 예배 캠프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님께서 오랜만에 글 써주시며 좋은 씨앗 좋아하신다고 더 좋은 세상 오늘 정말 정말 오랜만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좋은 계획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에서 행사 있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내리 사랑님께서 내일 교회 야유회 가야 해서 차 안에서 군것질 할 것도 봉지 싸야 하고 뭔가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분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힘내시길 바라고요. 섬기시는 그 모습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혜승님도 교구 성령 대망회 선교사님 모시고 간증 예배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남겨주셨어요. 8751님,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손경민 은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지선 이윤아 한희강찬 아이빅밴드 함께하는 은혜에 이어서 또 내일 좋은 시간 보내실 많은 분들 또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유리상자가 부르는 아름다운 세상 김명식 오 What a Wonderful World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식과 또 중간에 아아 하는 그 화음 너무 멋진 목소리 지미선 씨였어요. Oh,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 그리고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일반 가요로도 또 많이 사랑을 받은 또 CCM으로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찬양이었고요. 아, 손경민 작곡집에서 은혜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동행님도 얼갈이 김치 담그면서 듣고 있는데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파크릭스님께서 오늘 새벽부터 조이포유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설렘으로 함께하고 계시대요. 5월 말에 정년한 새내기 첫 사연을 보내봅니다. 26년

파크릭스님께는 장간의 닭갈비 보내드릴게요. 양념간장, 닭갈비 세트 받으실 수 있게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리사랑님은 분주한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래도 이찬양이 너무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셨으니 저희 전해드려요. 예람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으시고요. 또 작은별님께서는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저는 우리나라 이곳저곳 샅샅이 헤매고 돌아왔어요. 여행을 끝마친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이제야 정신 차리고 이곳저곳 기웃기웃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눈을 뜹니다. 주 은혜임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박상규의 찬양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규의 주은혜임을 들으셨고요. 예라모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선교사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연주곡도 함께 하시고요. 이렇게 좀 긴 곡들이라 두 곡 전해드리면 1부 마무리될 것 같아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전해드리고 또 내일 하루 주어지는 또 소중한 쉼의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투표 참여하고 오셔서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재미있게 써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신청하신 중력 3일 POP 워십에서 전해드렸고요. 또 새롭게 하소서 라니님께서 낮에 햇살은 이제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다고 새롭게 하소서가 너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주영훈, 박요한, 안수지, 송지은, 연희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춘수님께서 오늘은 치과에 가서 최종 점검도 하고 또 뇌경색 약도 3개월분 받아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며 주가 이끄시네 라는 신청곡을 써주셨는데 주가 이끄시네 라는 제목으로는 정확한 곡은 아닌 것 같아서 뭐 날 이끄시네라든지 또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든지 이끄신다 하는 이런 뉘앙스의 찬양은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뭐 대표곡이잖아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옹기장의 찬양과 또 신동혁의 찬양 오늘은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간절히 이끄는 곳으로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감사님께서 요즘 좀 교회에서 많이 부르시는 곡이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써주셨는데 예수전도단 곡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예수전도단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으셨고요. 신동혁의 간절히 이끄는 곳으로 온 기장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수호 배우님께서는 주가 일하시네가 아닐까요? 라고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도 오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해외 CCM으로 두 곡 영래님께서 6.3 지방선거 내일은 선거날입니다. 국민으로서 주권을 꼭 행사하여야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참관인으로 선정이 되어 새벽 5시 30분부터 근무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눈을 크게 뜨고 참관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셔서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래님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말 눈 크게 뜨고 열일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영래님께 저희가 선물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릉 초당 BNC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세요. 파이팅! 크게 외쳐드리며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눈을 크게 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Open the eyes my heart라는 곡인데요. 마라나타 뮤직 그리고 이어서 His eye is on the sparrow. 주가 지켜보고 있네. 아주 이렇게 잘 지켜보시라고 크리스탈 루이스의 His eye is on the sparrow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고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도 듣겠습니다.

강중현 주가 일하시네 앞서 해외 CCM으로 두고 크리스탈 루이스의 His Eyes on the Sparrow 마라나타 뮤직의 Open the Eyes of My Heart 함께 하셨습니다. 임희선님께서 저는 사전투표 했어요. 아 그래서 내일은 그냥 휴일이라 지인들과 점심 식사 약속 있으시다고 공항도 다녀와야 되고 점심 약속 장소로 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아유 그래도 너무 즐거운 그런 만남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한 곡이 있어요. 즐거운 모임이라는 곡인데요. 최명자 씨가 부르는 곡이에요. 즐거운 모임에서 이 곡도 함께 하시고 그 전에 3665님께서 치유의 노래를 대상 포진이신 건가요? 수포가 축복송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셨는데 내일 미리 사전투표하고 또 하루 쉬시는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정말 쉼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리가 부릅니다. 치유의 노래.

최명자의 즐거운 모임 전해드렸고요. 앞서 주리가 부른 치유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온의 대로님께서도 새싹으로 오셨습니다.

있어요. 오전 분주한 시간이라 매일 듣기만 하다가 출첵합니다. 분주함을 은혜로 차분하게 해주시는 방송 고맙습니다. 은혜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1부에서 일찌감치 함께 나눴고요. 수아사랑 유나님께서 찬양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신청곡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을 써주셔서 오늘 이 곡을 CCM 원곡 해외 CCM으로 준비했어요. Days of Liza를 준비했습니다. 로빈 마크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중요한 여러분들의 주권, 권리를 행사하는 날 잘 치르고 오시고요. 저는 내일은 녹음 방송으로 내일 모레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나눔은 거친 곳을 부드럽게 해주고 오해가 있더라도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삶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데이브 토이셋의 나눔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마틴 목사 부부가 만든 것입니다. 1904년 마틴 목사 부부는 아들과 함께 뉴욕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아내 시빌라는 성경학교 교장 사택에서 지내는 동안 더 쇠약해졌고 마틴 목사는 단시도 그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요청해 왔습니다. 마틴 목사는 아내의 병 때문에 거절하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마틴 목사는 깊은 감동을 받고 저녁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렇게 생각한 시빌라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낙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찬송과 가사를 4절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시빌라는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틴 목사에게 찬송과 가사지를 전했고 마틴 목사는 가사에 감동을 받아 오르간 앞에 앉아 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찬송가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은 오늘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면서 매일의 여정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랍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얼마 전 끝난 드라마 중에요. 모자무사 아세요? 참 오래 마음에 남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참 묵직한 말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란 과연 뭘까요? 가치 있는 삶이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삶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박수 받는 삶만도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건네지는 삶. 힘든 사람 곁에 조용히 머물러주는 삶. 내게 맡겨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삶.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을 절대 잊지 않는 삶. 그런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 아닐까요?

네, 해바라기의 멤버로도 활동했었죠, 조성권의. 네, 내 삶의 주인. 아멘. 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요즘은 더 느낍니다. 저는 더 느껴요. 야,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까라는 질문 앞에서 사람은 진짜 형상,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란 게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만에 제한되지도 않을 거예요. 네. 어떻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우리가 유일하게 모든 동물과 식물, 뭐 생명체와는 다른 삶이잖아요, 완전히.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 어떤 부분의 개념일 것 같아요, 전요. 사고하고 생각하고.

악하고 영적인 이 모든 것도.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런 표현 죄송해요. 후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때 있어요. 네. 그때 누가 잘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래서 조이포이가 있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모습, 정말 너무 한심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돌이키잖아.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그 영적 근육도 생기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진짜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 우리가. 예, 우리가 소망이에요. 저는 그 교회가 소망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그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경우도 너무 많아서 정말 교회가 소망이 되려면 우리는 어때야 되냐. 그러니까 개인의,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그 말이 더 절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주 대동령님은 뭐 방송 시작 전에 이미 인사를 해 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이 노래를 또 원성나님 최정원 아나운서 시간에 들었군요. 오뉴님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매일 주님의 축복을 바라는 기도만 드렸었죠. 오늘 찬양을 듣다 문득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로 족하지 않은가? 열심은 내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떤 상황이든 열심으로 주 앞에 가는 건 내 몫이죠. 떨어진 건 주우세요. 여러분의 떨어진 은혜를 주어드리는 방송, 함께 줍는 방송, 여러분의 믿음을 함께 주어드리는 방송. 네, 사평로입니다. 써니 권사님 안녕하세요. 덥죠? 벌써 더워졌어요. 송경민 작곡 작사 앨범 중에서 감상인데 앞에 시간에 감사가 나갔네요. 그래서 감사와 비슷한 찬양, 네, 비슷한, 아니 뭐 믿음의 고백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 이경미의 감사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줄라이 장혁재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책 안에 있는 찬양 한 곡 더 이어갈게요. 메리젠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나가는 동안 여러분 어서 들어와.

그러네. 잠시 뭐 행사로 갔다 온 적이 있지만 그러게요. 진짜 몇 년 동안 혼자 가서 집회를 1시간, 2시간 한 적이 없네. 몇 년? 4년째 사는데 행사를 몰랐나? 그럴 수도 있죠. 개교 행사를 잘. 제 행사, 제가 집회 가는 거는 여러분 네이버 그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면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카페가 있습니다. 사평로 거기 가면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기도도 해 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카페 꼭 한번 참여해 주시고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거기 다 사평로 애청자들만 있습니다. 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헬로우맨님이 어제가 어머니가 하나님 곁으로 가신 100일째 주님 편에서 편안하시겠죠. 완전 최고로 지내실 겁니다. 그리움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어머니야 뭐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 아버지 뭐 최고의 시간이죠. 염려 마라 이러실 거예요. 파크릭스님, 아까 제가 앞에 문득 좀 일찍 왔던 방송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들어오셨는데 앞에 시간이나 뒤에 시간에 똑같은 사연을 올리시면 이제 계속 저희 프로는 계속 듣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시니까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센스 있게 사연을 또 다른 사연을 남겨주셔서 다른 사연을. 파크릭스님 반갑습니다. 내일은 엄마가 계시는 시골 버스 타고 혼자 가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울컥하고 설레네요. 처음으로 보내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셨고. 그래 이제 모든 일을 은퇴하시고 찾아가시는 그 발걸음 어머님도 아마 울컥하시겠네요. 서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반갑습니다. 하민그레마더님 비가 오니 시원하다고 해주셨고 어제 싱통방통님 진짜 그제 순천제일교회 깜빡 잊으셨군요. 네. 그리고 우리 애청자 두 분이나 오셨는데 제가 봐서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고 다음에 갈 땐 꼭 뵙죠. 아래는 부산 쪽은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네. 태풍의 영향이 있군요. 하민 그랜마더님도 비가 온다고 하셨나? 그리로 가고 싶다. 이 비 좋아하는 저는 비를 쫓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네. 자, 500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제임스입니다. 예배자의 기도. 여러분은 어서 인사해 주세요.

0: 김진혁의 성경극장.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드는 순간들, 나도 모르게 욱한 순간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그럴 때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강원도 강릉에 사는 김 집사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1: 이제 내 삼마 신앙생활도 못해 먹겠습니다.
0: 갑자기 그건 뭔 소리예요? 김 집사님 왜 그래?
1: 우리 남편 이번 달도 취직도 못했지 뭡니까? 남편은 백수에 딸은 백조에 내 혼자 마트 캐셔 하는데 인자 그냥 너무 힘듭니다. 아유 진짜 집사님 너무 힘들어요.
0: 알죠. 이리 와. 집사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이럴수록 믿음 생활을 더 잘.
1: 고마 됐습니다. 집사님 됐습니다. 말하지 마이소. 주일 예배 그냥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그냥 거기다 내가 봉사라 봉사는 죄다 가는데 아 왜 맨날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듭니까? 왜요 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이고 진짜.
0: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 말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불편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거래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 제가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 됩니다. 또한 가난을 무조건 영적으로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궁핍은 실제로 고통입니다. 월세, 병원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 앞에서 믿음으로 견뎌세요, 견뎌내야 돼요 라는 말만 하는 것은 너무 가볍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한 노동을 가르치며 지혜로운 재정관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삶도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그리고 넘치게 주십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넘칠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네, 성경극장에서 향기로운 나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듣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평생감사님이 식사 잘 하셨나요? 1512번님 저도 하루 종일 듣는데 같은 사연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나와? 그런 생각하죠. 아, 맞아요. 그 이제 오늘 그 센스 있는 우리 새싹이 오셨는데 뭐 이제는 거의 그렇게 안 하시죠. 제가 늘 가끔 부탁을 드려서 앞에 시간에 신청한 노래 또 뒷시간에 신청하지 마시고요. 앞에 사연 나갔다면 똑같은 사연을 또 보내면 이거는 방송을 이게 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만드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하시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센스 있게 와주신 우리 파비안느님인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해야 또 서로서로에게 좋고 남을 배려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밥 먹고 곧 출근합니다. 마음의 판자님도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예, 파크리스님이었죠 아까. 네. 어르신들께 반찬 전달해드렸다고 정정희님 우리 식구들.

참 착한 일 많이 하세요. 배불뚝이님은 헌혈하고 알바 가기 전에 헌혈하고. 이야 참 괜찮으세요? 참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예, 헌혈하시고 또 일하러 가시기 전인데도 몸을 잘 살피십시오. 그래도 비가 내리고 나서 초록이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초록이 무슨 뭐야? 아 그냥 하는 거예요. 뭐 DJ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초록이 더 무성하게 느껴지네. 6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점심에 감자, 애호박, 양파 썰어 풋고추, 된장. 아, 끝이다, 끝나. 이거 하면 돼 그냥. 이거 하면 그냥 비 슥슥 비벼가지고 먹으면 끝나죠. 오늘 나는 신청하셨는데, 네, 오늘 일부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주향기님도 감사해요. 네, 힘내십시오. 힘내는 찬양 보내드릴게요. 이은주님은 프렌치 토스트 맛있죠. 예, 그래도 넉넉하게 드셔야 됩니다. 자, 소울싱어즈 모든이의 뛰어난 이름 그리고 보컬 헤이븐입니다. 구성 앨범 중에서 주찬양 아멘.

아,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 7232번님, 주님이 만지시고 그 모든 예,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잘 회복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4180번님 분식집 열고 네, 이제 말씀 묵상하고 예, 정말 하나님이 사장이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서 진짜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4180님께 알려주시고 그냥 날마다 줄 서서 먹는 분식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뭐 다 뭐 오늘 말씀처럼 무조건 잘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 놓고도 이런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시는 일을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줄 사람들이 와서 줄 서고요. 예. 이정원님, 아, 저 오늘 여기 이제 쨍쨍하거든요. 또 이쪽은 며칠째 이불 빨래하느라 세탁기가 열일 중입니다. 쨍쨍한 해가 반갑네요. 얇은 이불 꺼냈습니다. 이 쨍쨍한 햇빛에 이불 특히 말리면 그 덮을 때 기분 진짜 좋습니다. 그건 뭐 기계로 말리는 거와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중에서 오늘 나는 예, 1부 끝곡이고 2부에서 만납니다. 아직도 100명이 안 됐다는 건 여러분이 밥 먹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 빨리 샵 7957.

어도 풀들은 싹트고 얼음에 깔려서도 벌레들은 숨쉰다. 바람에 날리면서 아이들은 뛰놀고 진눈깨비에 눈 못 떠도 새들은 지저귄다. 살얼음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손을 잡으면 숨결은 뜨겁다. 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이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 신경림 시인의 정월의 노래였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빈자리가 난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군수, 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을 뽑는다고 하네요. 다 알 수 없어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족해도 우리 당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부탁, 주님께 진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 자리 가서 돈 벌려고 하거나 자기 유익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자들, 겉으론 거짓말하면서 결국은 다 자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주님 정말 정직한 자를 세워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히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인데,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여야 좌우 다 떠나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의 영을 주셔서 지혜롭게 정직한 자와 올바른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와 자기를 드리려고 한 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도 그런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강대상에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모든 일이 멈추게 하시고, 교회는 여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는 일이 되도록, 주님만 높여드리는 교회들이 부흥케 해도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일 지방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박요한 목사님이었죠. 정직하게 하소서. 박 목사님이 프렌즈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가 이제 사람들도 많이 늘어서 더 큰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목회도 잘하고 참 신실하고 좋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예,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찬양 사역자면서 또 이렇게 CBS의 새롭게 해서 패널이죠. 네, 하면서 목회도 참 열심히 하는 아들을 그럼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아침 셔틀들 돌고 집에 심어놓은 야채랑 고기랑 국이랑 맛있게 지어서 친정엄마랑 같이 들어왔다고. 아, 엄마가 너무 좋아했다고요. 야, 그죠? 근데 이런 기억 있는데 또 막 바쁘면 또 놓치지. 그럴 때가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예, 이 기억들 가지고 열심히 정말 네. 부모님 섬기고 사랑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야 하는데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찬양 자장가 들으며 잠들게요. 아, 완성만님 언제든지 푹 주무세요. 잠이 오면 주무시면 됩니다. 신호 대기 중에도 달려와 주셨어요. 지지 않는 태양님 그리고 안동광군님 배송 중인데 바쁘신 중에 파란 하늘님도 또리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종순 권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니님 산책하다 들어오셨다고요. 이 찬양이 입에 막 돌아야 맴돈다고 그 이름의 승리. 아, 오늘 중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하나님께 주신 하루에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다시 복직할 수 있을 때 쓰임 받도록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준비해야겠어요. 멋지다 멋지다 예 멋지다. 은자매맘님이요. 까꿍 우리 어제 작은 딸 아비가일이 뜬금없이 목사님은 예수님 사랑 독차지해서 좋겠다 이러는데 뭐라고 답해줘야 될지 상상하기도 할지 답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라 특별히 사랑을 더 많이 받진 않습니다. 예. 제가 목사니까 알죠.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다 이제 만인 제사장이죠. 네. 그래서 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 잘하시고 성도들에게 잘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 아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자나 교회에서 듣는 자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시죠. 좋아하시고 더 많은 걸 줘도 걱정이 안 되니까 많이 주시고 목사님은 오히려 더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을 수밖에 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미 받은 상은 하늘의 상으로 퉁치거든요. 퉁친다는 말이 어딨어? 있어요. 그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래 저들은 이미 그들이 받을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만든 거죠. 왜냐? 제가요 찬양 사역자인데 집회를 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같이 예배 드려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해요. 근데요 내가 받을 박수가 아니지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손해야. 안 받으면 되잖아. 안 받으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하나님 주님만 다 받으시도록 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그래서 사람들이 집회가 마쳐도 사람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제가 뒤에 나가고 담임 목사님 끝까지 막 나가서 같이 나갈 때 인사하자고 그럴 때 그래도 잘 안 나가요. 그러다 뭐 그래도 막 데리고 나가시면 저는 살짝 뒤쪽에 가서 서서 이렇게 인사하고 슬쩍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고맙다고 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착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찬양사역자나 목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박수 안 받을 생각해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덜 받을까 은혜는 최대한 끼치는데 이게 다 주님만 생각하도록 할까 이런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작전을 짜야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평생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상을 잘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틀리다고 맞다 틀리다 둘 중에 하나 지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바이든 선교의 믿음에 굳게 서요.

네, 하나님은 김명선 그 전에 파이디언 선교의 믿음에 굳게 서요 이 곡을 신청한 학생이고 하영 천사님이 예, 하영님이 신청하셔서 잘 들었죠. 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시면 7232번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여러 아이고 장 경계성 인지 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로 태어나게 하셨대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찬양처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과정과 시간들을 쭉 보내셨나 봐요. 먼저 나의 자녀를 주셨나 봅니다. 양육하라고. 지금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양육하고 기도하며 사명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게 도우시길 바랍니다. 7232번님 응원합니다. 정말 힘내세요. 이유가 있으실 거고요. 네, 또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담비님의 남동생님이 6월 8일에 수술이 있습니다. 네. 뭐, 6월 8일 다시 한번 글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우선, 뇌, 우측 뇌 대동맥류에 뭐, 뭐가 발견되어서 수술한다고 하시니까, 오창환, 방창환 교수님 네, 두 분이라고 하네요. 담비님의 남동생 분 위해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당일날도 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한번 더 올려주세요. 브리지아님은 지난 토요일날 저희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CBS 성경 필사전시 다녀왔대요. 너무 감동. 지금도 감동이 가시질 않아요. 더더욱 쓰다 중지한 필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류강은 여기서 끝나. 아, 조혜진 부장님 다녀가시고 여러분 이해가 돼, 직접 그 다음에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정말.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맞아요만 올라오는데 맞는 거 맞죠? 예. 그 말이 틀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최고로 행복한 직업이고 사역이지만 제일 천국에서 손해 이 표현은 솔직히 적확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 땅에서 두렵게 살아야 될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이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 칭찬을 하고 박수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에 다 제가 천국에 받을 거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더 받으려고 하고 누리면 더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99%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전 그 마음을 어떻게든 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실패했었겠죠. 어느 순간엔 사람이 뭐. 그러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끝까지 살도록 여러분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우선 고민 두 개인데 이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다림에 불안이 덮치니 제 눈에 사주 봐준다는 글만 보여요. 그런 글은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으나 사탄의 소리일 거라 눈과 귀를 다디려 노력 중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제 인생이 먹구름이 다시 올까 불안합니다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건 꼭 믿음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고 뭐 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만 그런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말에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묶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딱 이제 들려오면 그 다음에 묶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사주나 그 사주 보고 다 됐으면 세상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팔자 보고 다 팔자 본 대로 살아고 믿고 살았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일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눈치채고 사람의 방법으로 감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세요? 주 앞에 더 앉으십시오. 그냥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앉아 계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라고 앉아 계시고 죽어라는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들려달라고까지 뭐 나 기도가 나쁜 거 좋은 기도긴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주의 음성 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그냥 딱 이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참 드물고요.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맡길 수 있게 돼요. 그때는 불안이 없어져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유함이 생기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요. 감사로 갈 겁니다. 9842님 열리지 않았다가 다시 방송 듣게 됐다고 해서 아이 좋습니다. 자, 김명식 조합은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쓰러졌나요 여러분?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겁니다. 김승희와 줄이 물가로 나오라 듀엣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거 같대? 다 잘될 거야. 더 잘될 거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은 버려. 염려한 만큼 비례해서 일이 더 잘되는 건 아니야. 잠시 잊어버려. 잠시 지워버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고민들 모두 문제 옆엔 네가 있어. 한 걸음만 뒤에서 봐봐. 다 잘될 거야. 조금 느리게 산다는 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야. 너무나 빠르게 달라져가는 세상에 지친 우리에게 남보다 앞서간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 힘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쫓기는 마음일 테니까. 전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교회 안팎 상관없어요. 뭔가 누리기 시작하고 많은 걸 갖고 누리고 유명해지고 사역자 후배들 봐도 그래요. 유명해지면 불안해요. 그걸 지켜야 되고 그 많이 찬양 사역자도 유명하면 수입이 더 많아지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초조함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제 안에 보이는 걸 봤어요. 세상은 또 우리를 향해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교회를 보면 교회에겐 위로가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처지에 우리가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똑같은 처지에 사람 교회 어느 사람이 오히려 더 남들에게 베풀고 뒤에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겸손하다면 그때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물어보겠죠. 다 잘될 거야 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뒤에 가운데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뜻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신앙이 참 열심히 살아가는 조병석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잘될 거예요. 주 안에서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잘된 게 달단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잘될 겁니다. 여행 스케치에 다 잘될 거야.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힘

맞습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주 안에서 잘 될 거예요. 합력이 선을 이루실 거예요. 네, 만사형통은 없지만 합력이 선을 이루시는 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제비꽃님 알가 출근길에 올리셨는데 이제야 읽고 있네요. 예. 듣고 계실까요?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 30여 년 기간. 여전히 조금 불편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관이 다르고 무슨 사건과 무슨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맞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 아, 주님. 이 말이 정말 간절하게 읽혀지네요. 주님, 주말 후 내내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네요. 악뮤 소문의 낙원 신청해 봅니다. 겁쟁이일지 모를 그들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게 되길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참. 네, 그래요. 언젠가 돌아오시겠죠. 네, 마커스의 감사함으로에 이어 소문의 낙원 보내드릴게요.

네, 옹 기장이 그 이름의 승리 사역 40주년 또 공연도 아주 잘 맞췄죠. 참 신실해요. 네, 신실해요. 제이슨님 오셨어요. 단장님 파주는 무척 덥네요. 비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덥던데. 그죠? 무덥다 그러죠. 네,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면 전 너무 좋거든요. 어? 제이슨님도 저처럼 비파? 와, 비파와 수금. 아, 죄송합니다. 무리한 네, 적용을. 네. 저 너무 좋아하죠. 비파. 예, 비파. 예, 비파 모여라. 네. 하늘소망님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으켜 줄 것을 믿어요. 예. 아멘. 뭐라고 더 말을 붙이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진동을 신청하셨는데 오늘 신청곡이 다 소진돼 마지막 곡까지 선정이 돼 있어서요. 네. 이번 주 안에 꼭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꼭 신청해 주세요. 다정한 그레이스님 성경극장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한다고 쭉 나시면서 아까 성경극장 아멘 올리셔서 그래요. 우리 정말 성경극장이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이게 왜 실제 있는 상담 온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 어려움이 오래 가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오래 가지 않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라고 또 바라요. 어제 생일이었는데 음식을 잘못 드셨나요? 올리브님 축기가 있다고 점심도 굶고 속 다스리며 찬양 듣고 있다고. 아이고. 우선은 생일을 진심으로 완전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빨리 잘 회복하십시오. 안 먹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죠? 좀 참으면 또 이렇게 쑥 내려가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치료하시고 날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선교 일찍이 전 아내랑 일찍이 가자고 다행히 저희는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투표소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 감사해요. 단지 안에 있으니까 뭐 너무 쉽게 가잖아요. 그냥 쓰레빠 슬리퍼 신고 예,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

하고 오려고 합니다. 자, 시편 40편 오늘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내일 투표!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에듀아르. 항상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실수들을 저질러가며 공포가

0: 같이 엄습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죽지도 기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기껏해야 날 지치게 하는 게 고작일 그 공포와 맞서 싸워가면서 난 모범적인 삶의 교본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모험을 발견하라고 충고할 거야.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농촌은 바쁜 일상의 연속이죠. 모내기가 끝난 논에는 연초록 모가 줄지어 서 있고 밭에는 여름 작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모를 심은 자리에 자라나는 생명은 농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1888년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프랑스 아르레 들판을 바라보며 바쁜 농부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농부인데요. 고흐에게 이 농부는 단순한 농촌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에 이렇게 썼습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숭고한 행동이다. 고흐는 한때 선교사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씨 뿌리는 농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붓으로 그린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오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씨 뿌리는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실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순종 조수진의 찬양이고요. 미랄 천관웅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고형원의 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권희의 곡 순종, 조수진의 목소리에 이어 천관웅의 미랄까지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멋쟁이님, 아루아님, 준호님, 이만하면 행복님, 푸른동사님, 안젤라님, 서귀포시기님, 보혜사님, 어여쁜자님, 스마일님, 내리사랑님, 여호와이레님, 당구님, 그 외에 많은 분들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네요. 전주찬 우리 가족들도 늘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이만하면 행복님이 오프닝 들으시면서 고흐 선교사님 어울려요 하셨어요. 아, 유해피봄님이 전주찬 가족 모두 은혜로운 찬양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 김명수님은 화요 찬양 예배 드리고 출첵 남겨주셨고요. 태연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카페에 팥빙수 먹으러 왔다고 보내주셨네요. 하종님은 파주에서 무난 인사 드리옵니다. 아씨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미국 루터교 신학자인 마틴 프란츠만이 가사를 쓰고 영국 작곡가 토마스 윌리엄스의 곡 우리에게는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곡조를 사용한 Thy Strong Word, 주님의 강한 말씀 준비했습니다. 가사 살펴봅니다. 주님의 강한 말씀이 어둠을 가르쳤네. 주님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네. 주님 창조하신 빛을 감사하리. 주님의 질서 아래 계절이 흐르는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을 보내신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미국 콘코르디아 대학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시편 126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 Those Who Sow in Tears,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마라나타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CC 와이넌스의 곡 함께 하시죠.

Thy Strong Word, 주님의 강한 말씀, 미국 콘코르디아 대학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Those Who Sow in Tears,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마라나타 싱어즈의 찬양에 이어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CC 와이넌스의 곡까지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온다 고백하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26편.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편 12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영국 성공회의 시편 찬양 시편 126편 여호와가 포로들을 서울 무태탑 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사명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에 이어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바리톤 정일환의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최여사님 기쁜 우리 사랑님 코람데오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태연님이 도자기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도자기 공모전이 있대요. 막연히 만드는 것보다 목표를 갖고 도전해보래요. 오늘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장점을 많이 발견했다고요. 태연님 이러다 도자기 공방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뭐든 취미로라도 도전하다 보면 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들 또 응원해 주시고 계시네요. 손재주가 뛰어날 것 같아서 뭐든 잘할 것 같다고 또 일상이 우아하시다고 평생 감사님도 보내주셨네요. 저도 응원드립니다. 신혜숙님이 오늘 튀르키예 선교사님 모시고 은혜로운 간증 예배를 드린 후 안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 순간 눈물이 폭포수같이 나왔네요. 선교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이 곡 남겨주셨어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옹기장이의 곡 들려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푸른 동사님이 보내주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술의 첼로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땅에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아무 증거도 없이 그래도 심습니다.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여름이 오면 자라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 작은 친절, 포기하지 않는 믿음. 고흐가 씨 뿌리는 농부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봤듯이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0: 희망한 점 보이지 않아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이런 위로의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니. 기억하시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 오늘 올포원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1: 아,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 진짜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2: 그 가장 네. 절망스러운 때에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 절망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요?
3: 근데 마른 뼈를 살리시기 전에 이 질문을 하나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자,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마주시라면 어떤 대답을?
4: 통통 마주지만 제가 대답을 하자면 그냥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할 것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좀 남달랐잖아요.
3: 네 맞아요. 이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근데 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실 거였으면서 왜 굳이 저희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하거든요.
0: 그러네요.
5: 네, 그러네요.
0: 그러게요.
5: 네. 네. 네.
6: 그게 사실 그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종의 사역 트렌드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디메의 눈을 그 치유하실 때도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시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에스겔의 질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0: 우리를 동참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자 우리 함께 해보겠니? 라고 하는 요청이고 초청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Without him we cannot. Without us we will not.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 뼈가 살아나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이 그런 뜻이 아닐까요?
1: 와, 멋있다.
2: 사실은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네 생각은 어떠니? 했을 때 그 에스겔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걸 뭐 질문이라고 하나?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근거 없는 망상이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에요.
2: 네, 진짜 아주 심사숙고한 대답이에요.
3: 질문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따가 또 후토크 때는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기대하면서 사건 자체도 또 사건의 의미도 범상치 않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4: 마른 뼈에 부는 생명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한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이제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살갗은 다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마른 뼈들만 뒹굴고 있는데요. 가보니까는 이게 이 뼈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랜 세월 지났다는 거죠. 원래 사람의 뼈는요, 이렇게 나뒹굴면 안 돼요. 이게 원래 매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매장을 해줄 사람이 없었나 보죠. 아마 큰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골짜기는 희망이라고는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이제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11절 37장 에스겔 11절에 보면은 이 뼈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뼈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민족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이 25살에 끌려와서 30세 되던 해에 소명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11년이 지난 상태에서 본인의 조국인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지금 막막합니다. 관계수로를 만드는 그런 강제노동에 지금 동원이 돼 있거든요. 하루하루 그저 난민촌 텐트 같은 데서 지내면서 아주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일단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시죠?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생각하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 뼈가

0: 살겠느냐? 에스겔은 대답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오래된 뼈들이 다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대신 외치라는 겁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시키는 대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끼리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시끄러운 골짜기가 됐을 겁니다. 딸그락 딸그락 딸그락 딸그락 뼈들이 서로 맞춰지느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 뼈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면서 큰 군대가 돼요. 이 환상은 뭘 의미할까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희망은 시작된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새 언약의 창조, 새 언약, 새 백성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새 백성을 만드는 거룩한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역전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에스겔이 대언한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 안에 불어오기를, 이 사회 안에 불어오기를, 우리 교회 안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랄 때 큰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세상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야 불어와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외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사방에 가득한 생기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 37장 환상은 김 목사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유다 국가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한 다음 587년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유다 멸망은 희망을 상실했고 절망에 사로잡힌 그 상황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사건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기, 하나님의 영, 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 숨을 불어넣어서 죽은 군대가 되살아나고 강력한 군대를 이룰 것이다 라는 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요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예, 루아흐. 요 단어가 37장에 10번이나 나와요. 전체 성경에서 한 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말에, 우리말 성경 영어로 번역했죠. 5절은 생기로 했죠. 6절도 생기로 나옵니다. 8절 생기, 9절 생기, 생기, 생기, 그리고 사방. 요 사방도 루악이에요. 10절에 생기, 14절에 영.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됐어요. 영, 생기, 바람. 다 루악입니다. 루악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쓰이고 생명의 숨으로도 쓰이고

0: 그리고 자연적 바람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로아크가 바람으로 쓰인 경우 한 번만 제외한다면 모두가 다 생명의 영이고 생명의 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숨을 수여합니다. 생명의 영이고 생명의 숨으로 인해서 그 골짜기 평원은 순환의 장소에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장소로,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인간 창조했을 때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생기를 통해서 사람을 재창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에 불어서 나파흐라는 요 히브리어, 요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나파흐 같은 단어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행위는 태초에 인간 창조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던 태고적 인간 창조, 여기가 재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었던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죠.
1: 아멘.
0: 여기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우리말로 풀면 요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편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생기가 사방, 사방은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얘기죠. 생기는 마치 사람의 시체들에게 불어와서 그것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걸로 나옵니다. 생기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서 오는 신령한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이 생기가 충만한 힘을 갖고 생명이 없는 자 위에 몰려와서 그 숨으로 그들을 살린다.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영을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이 편만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이 생명을 준다 라고 하는 이런 이해는 에스겔서밖에 없습니다. 에스겔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편만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독특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온 세상에 편만하다,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아, 이게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덤을 열고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라.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그러게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글도 남겼어요. 중국 근대 문학의 개척자인 작가 루신이라는 분이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의 길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방에서 와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죽은 뼈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큰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인간을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오늘도 사방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2: 아멘.
0: 기도합니다. 아멘.

0: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사방에 편만한 생명의 기운을 보게 하시고 그 생기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2: 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달 동안 치킨을 시켜 먹을 때마다 예,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그대로 한번 여기에
3: 치킨 사체네요.
4: 일단 당 나오는 거 아니야?
2: 이게 몇 마리나 될까요, 여러분? 예. 제가 생각하기는 못해도 한 네다섯 마리 정도의 뼈를 예, 추려서 말리면 이 정도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 이랬겠죠. 그럼 저도 용기를 내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한번 이 닭들을 살려볼까요?
5: 여러분, 덮어놓고
2: 제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4: 목사님이 아시나이다.
2: 아주 지혜로운 답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이 닭뼈에게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목소리가 좀 작았죠. 조금 꾹꾹 눌러가면서 살아날지어다.
4: 약해,
2: 예, 약하죠. 예. 근데 혹시
5: 진짜,
2: 또
5: 진짜 살아나면 진짜 큰일 아니에요?
2: 설교가 끝날 때, 맞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네. 이 뼈들이 살아날지 모르니까 네. 그대로, 예, 그대로 놔둔 채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뼈가 제가 기도했는데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5: 더 크게 더
2: 난리가 크게 날 겁니다. 진짜 난리가 나겠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지 못할 거예요. 그쵸. 앉아 있으시더라도. 막 예, 사진을 찍어서 예, 막 이게 오늘 CBS 오포원 녹화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 꼭 박태남 목사 이름 좀 집어넣고 박태남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게 살아났더라. 이건 대박 사건입니다.
5: 그렇죠.
2: 근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대박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두려움에 떨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마치 눈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처럼 길거리 뛰어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리바이브는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에스겔 대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특별한 점은 이 에스겔의 기적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부분 살리려면 그냥 한 번에 살리면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근육이 붙고 모습이 그러니까 쉐이핑이 된 거죠. 하드웨어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모습을 갖추었던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6절 말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부흥의 원천이며 능력이

0: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흥에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인도를 하던 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저도 함께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더 때려주십시오. 우리 주의 종들을 더 낮춰주십시오.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낮추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더 죽으십시오. 더 마르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때까지.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2: 아멘.
0: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3: 주님.
0: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백성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1: 아멘.
3: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 아멘. 아멘. 아멘.
1: 목사님들의 뜨거운 설교에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해진 것 같은데요.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머물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본 환상인 이 예사롭지 않은 환상을 본 만큼 어서 빨리 가서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3: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두고 예레미야 애가랑 시편에서도 애가를 부르면서 자손 만대로 기릴 정도였잖아요. 어느 정도로 절망이 깊었던 때 어떤 계시를 준 환상이고, 또 이 에스겔의 대예언 후에 환상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이 좀 저희는 궁금해요.
4: 이 예언을 이제 1차적인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국적인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과연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70년 이후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된 것으로 보는데,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봐야 돼요.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시거든요, 성전을. 왜 떠나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이 있는데 그 옛 언약은 이렇게 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파기가 되거든요. 언약이 파기가 되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마른 뼈 같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33장의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이 듣고, 유다인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망해버렸구나. 그다음부터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돼요. 자, 하나님이 떠나니까 결국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끝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47장에서 새로운 성전 모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사건이 뭐죠? 성탄 사건이에요. 그리고 11장과 36장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새 영, 이게 뭐냐면 새 언약. 그래서 새 영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지만

0: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바람아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러면서 이 에스겔 골짜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으로 성취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는 사건으로 다시 이제 이 언약은 성취가 되죠.
1: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좀 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영국에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여러 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바벨론 문화에 대한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문화관을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그 문명, 그 왕권이 어디였느냐?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처형하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방법들이 정말로 가장 많이 개발됐던 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겪었던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그 실제적인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완전히 암흑기였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다니엘도 보면 사람을 며칠 굶긴 사자 굴에다 집어던지잖아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같은 경우에도 풀목불을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가지고, 심지어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이 타서 죽을 정도였으니까. 바벨론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그 속에서 노예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의 그 아픔들을 잊지 말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성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거는 유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 야훼 하나님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자기 성전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충격이죠. 그렇죠. 원래 야훼는 부정당해야 돼요. 그럼 우리 민족도 지키지 못하는 신은 아무런 그렇죠.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백성들의 충격이 성경 여기저기에 담겨 있어요. 먼저 유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나? 바벨론 포로 온 사람들은 어땠는가? 그게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고 에스겔서에 담겨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두 군데만 볼게요. 2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발판이라고 하는 말은 법궤거든요. 법궤까지도 집어던졌다. 그리고 애가 2장 20절을 보니까 야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게 다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땠는가? 우리가 오늘 봤던 에스겔 37장 11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그들의 탄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런 절망과 탄식에 완전히 포획된 포로지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환상이 바로 이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포로지 무덤을 열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그때 한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거든요. 바로 돌아왔을 때 또 그들의 고백은 어땠는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딱 한 군데 있어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귀환할 때 감격이 담겨 있어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0: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거는 성취를 맛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꿈이 아니야 이거?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2차적 성취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이 성취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예언이에요.
1: 아멘.
0: 이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1: 아멘.
2: 이대로 끝인가 싶은 절망 한 가운데에서 민족과 나라를 다시 살리신다는 계시 같은 환상. 우리 민족으로 본다면 일제강점기 36년을 겪을 때 그 시기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도 지금 참 암울하고 또 우리의 삶이 온통 캄캄한 무덤 같을 때 관건은 생기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있느냐일 텐데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해골골짜기 같은 인생의 늪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 타임!
2: 네, 먼저 김한호 목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골짜기에 갔더니 해골 무덤이 쫙! 진짜 에스겔도 시급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상상을 하면은 오우 막 이러는데
4: 무서워.
2: 아니 무지개 보여주실 만도 한데 왜 이 해골 무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뼈들아 제 위치로 돌아가라 힘주라 뼈다귀를 연결하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인지 요목조목 좀 짚어주세요 목사님.
5: 네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마른 뼈를 이제 그것도 오래된 뼈 해골을 이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니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니네 힘으로 불가능한 거 알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뼈들아 제 위치로 돌아가라 힘줄아 연결되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도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모양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런 그 역할을 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새 피조물은 뭐죠? Recreation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만든 거거든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내 안에 오시게 되죠. 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도덕적이거나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착하냐? 조금 더 예수 믿고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른 뼈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살아나는 군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완전한 재창조의 역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그런 새로운 종족 새로운 메시아 종족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 그게 바로 이 명령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 겁니다.
6: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저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차준희 목사님 이 신약이나 구약의 뭐 다른 환상들을 통해서 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예. 질문은 쉽잖아요, 그죠?
6: 네.
0: 답은 굉장히 어려운데. 에스겔서에 환상이 아주 환상적으로 많이 나와요. 다른 예언자에 비해서. 근데 환상은요, 예언자들이 계시를 체험할 때 사용했던 하나의 계시 도구였어요. 그래서 환상하면은 예언자 겁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을 보면 선지자에게 묵시가 제사장에게 율법이 장로에게 책략이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예언자에게는 묵시 이게 환상이에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

0: 왕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 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세요. 그래요. 이게 환상 중에 천상회의 장면을 보고 소명을 경험하면서
1: 너무 생생하게
0: 그리고 에스겔 1장 4절에도 보면 보좌술의 환상을 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좌에다가 바퀴를 달고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걸 봐요. 환상 중에. 그래서 예언자로서 결단하게 되죠. 소명받을 때 환상을 체험했다. 두 번째는 위기 순간에 환상을 많이 체험했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에 아람 군대에 의해 가지고 포위를 당했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종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한 즉 환상 중에 하늘에 보이죠. 그렇죠.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에 환상 중에 나를 보호해주는 군대가 더 많아. 이걸 보여준 거죠. 위기 순간에 환상을 체험했고 세 번째는 절망의 순간에도 예언자들이 환상을 봤어요. 그게 오늘 본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이죠.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환상 체험이 드물어집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고 이해를 못해요. 스가랴 1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통역해 줍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7장 15, 16절을 보면 환상을 봤어. 다니엘이.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번민을 해요. 이게 뭐지? 그럴 때 해석 천사가 설명해 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환상이라고 하는 계시 도구가 포로기 이후에 가가지고는 이제 예언자에게서도 멀어지고 있어요. 그랬다가 신약도 물어봤잖아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봤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니. 지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순교자가 순교하는 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 중에. 곧 이리로 올 거야 라는 거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환상을 체험합니다. 당신들이 여러 가지 계시를 체험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3층천에 올라갔던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3인칭으로 할 때 환상하고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계시록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날 환상이라고 하는 것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환상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조금 의심해봐요. 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환상이 보이면은 조금 절제하고 그 다음에 더 묵상하고 그리고 다니엘같이 범민하며 그것을 좀 더 깊이 아는 어떤 지도자에게 상의한다거나 문의한다거나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진 않았는지를 검토해봐야 되는 그러나 환상은 있다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얼마만큼 말라있는지 아니면 마른 뼈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을 소망하는지 늘 점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했던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목사님들께 이 시대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 죄에 포로된 이 시대에 회복의 메시지를 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그래요. 예언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심판만 말한 것 같죠. 아니에요. 맨 뒤에 반드시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구약 성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계속

0: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부터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도 모세를 통해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광야 40년을 보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적과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어요.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 할 때 감옥까지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손을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잡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는데, 에스겔 16장 6절이에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오늘은 이 말을 특히 와. 젊은 세대들에게 주고 싶어요. 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와. 이 얘기거든요. 정말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거기에 새로운 생기가 불날이 올 거예요.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희망과 구원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 오래전에 중국 난징이라는 곳에 일본군들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한 미국 여성교사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둘째 업고 안고 함께 보모로 섬기던 분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피신을 합니다. 정말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산도 넘고 뭐 들도 지나고 강도 건너고 지쳐서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쓰러지게 되었죠. 그 나무 아래 기대 있는데 13살짜리 어린아이가 다가온 거예요. 성교사님 힘드시죠? 이제 엄마라고요. 엄마 힘들죠? 근데 왜 그렇게 절망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얘야,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엄마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눠주실 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괜히 성교사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희망은 있다. 그래서 아이들 다시 안고 산을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게 저는 성탄의 메시지인 임마누엘의 참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은 자매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2: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길을 걸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마른 뼈 환상을 기억하면서 생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할 텐데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 목사님은 네모 안에 뭘 넣으실까요?
3: 네, 저는 넣겠습니다. 네모 안에.
2: 네.
1: 넣으십시오.
3: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나에게 사막을 여행하다 만난 오아시스다. 괜찮나요?
2: 네.
3: 네. 왜냐하면 네. 생명이 되니까, 희망이 되니까.
2: 그렇죠.
3: 네.
0: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나에게 한마디로 사방에 가득한 생기다.
2: 네.
1: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나에게 뼈 때리는 은혜다.
2: 네,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4: 저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나에게 한마디로 엑스레이다. 엑스레이 딱 지면 저는 뼈밖에 안 보이는데, 뼈밖에 안 보는데, 절망만 보는데 하나님은 희망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엑스레이에 뼈밖에 못 보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서.

0: 환상은 저에게 숨이다, 숨.
1: 왜 사방에 숨 어떻게 떴어요?
0: 자신이 없어서 사방에 생기를 빨리 찾아서 마셨네. 아. 제가 또 다시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네 그걸 소망하고 있어서
2: 네.
3: 저는 뭐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나에게로 한마디로 내 이성적 한계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는 전혀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한테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한테 불가능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내려놔야 될 것 같다는 네, 그런 마음.
4: 좋다.
2: 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나에게 한마디로 서프라이즈.
5: 너무 귀요미 버전이네요. 네. 자,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한결 생기 있어 보이시는데요.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3: 사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되어
2: 하나 되는 시간 올로와.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일 골짜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산을 올라야 하고, 만일 산 꼭대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구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대가 추구하는 바라면 눈을 감고 생각하라. 철학자이자 시인인 칼릴 지브란.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수다. 사전에는 쓸데없이 말이 많음 또는 그런 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다를 떤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쓸데없는 수다가 우리를 살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별일 아닌 대화로 한참을 웃다가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다가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받기도 하죠. 물론 좋은 수다가 되려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도 있어요. 누군가를 흉보는 말보다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네, 그런 수다는 시간이 지나도 따뜻하게 마음에 남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소중하고 값진 이야기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다들 주일포유에서 그리고 당향로 방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죠? 늘 찬송하세님도 저도 주일포유에서 얘기 나누는 거 좋아요. 가브리엘님, 사랑방에서 얘기 나누면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죠. 거기에 마음을 치유하는 찬양까지 행복입니다. 당향로. 고맙습니다. 아타카님, 아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수다에도 격이 있어야 민폐를 끼치지 않죠. 진정한 수다는 내 마음에 있는 거를 터놓고 다른 사람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끝난 다음에 아,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가 아니라 아, 이 시간 진짜 소중했다 라고 남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수다인 것 같아요. 황혜정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8시까지 함께해요. 플라리스님 오늘은 사연의 귀를 더 기울여 볼까요? 이것도 좋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오늘은 수다 좀 떨어볼까요? 세상 소중한 얘기 가득한 시간을 기대하며

이것도 좋죠. 후야마미님, 내일은 선거일이라 오늘 마음 편한 하루였어요. 두 시간 함께해요. 네, 사전투표 하시지 않은 분들은 내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아마 오늘까지 그 자료들을 좀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어제와 오늘 좀 자료들을 꼼꼼히 봤는데 저만 그런 거 아죠? 아니죠? 누굴 뽑아야 하나? 후야마미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초롬 하나님의 은혜.

초롬 하나님의 은혜, 박진희의 일상은 노을가을님과 함께 들었고요. 청관웅 미랄까지 함께 했습니다. 3213번님 오셨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0702번님, 오늘 술렁이라는 게임을 저희 직원분들 또 장애인 회원분들과 4인 1조로 두 번째 어울림 대회를

했거든요. 0702번님은 스텝으로 행사 사진 촬영하셨대요. 사진 잘 찍으셨는데요.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행복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이 행복이라는 곡을 이윤화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청소하는 영배 씨님의 신청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프로비던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제 초삼 딸들 놀러 왔다 밥 먹고 간 청취자 꽃사수님 오늘 저녁은 좀 평안하신지 모르겠어요. 오기님 여기 광주인데요. 출석하고요. 오직 예수 듣고 싶어요. 웃는 하루 되세요. 예, 웃는 하루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오늘은 김명식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저는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김명식 오직 예수 들으셨고요. 5707번님 오늘 혼자 미국 교환 학생이 떠났던 정원이가 10개월의 시간을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떠나서 이제 돌아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하게 되는데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온 만큼 앞으로의 삶도 넓고 멀리 바라보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1년여의 시간 동안 잘 돌봐준 호스트 가정 수잔과 존 파커 쿠퍼에게 감사를 전하고요. 정원이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또 흘려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정원아, 너무 고생 많았고 또 기특하고 대견하다. 사랑해. 정원이가 낯선 생활에서 힘이 됐던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크리스탑닌의 홀리 포에버인데요. 이름이 같아서 더 좀 정이 가고요. 지금 이제 돌아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때 떠났어요. 이런 용기가 어떻게 났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정말 중요한 시간에 넓은 세상을 본 만큼 정원이도 훌쩍 자라 있을 거고 그 안이 내면이 깊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곳에서의 그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비전을 따라서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잘 펼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 전하고 그 사랑이 또 널리 퍼지는 그런 정원이의 삶을 기대합니다. 아, 오늘 오는군요. 오늘.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홀리 포에버 크리스탑닌 함께 들어요.

정원이에게 향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러비미 부른 기대였고요. 그리고 이 곡이 낯선 생활에서의 힘이 됐다고요. 홀리 포에버 크리스탑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녁 준비하면서 질청합니다 하신 동백나무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녁 시간. 내일 투표를 위해서 다들 뭔가 준비하는 시간 아닌가요? 아니면 미리 투표하시고 내일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예. 내일 당향도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어디에 계시든 생각나시면 들어와서 듣고 싶은 곡 어디에 계시는지 얘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웨이홈의 달리기를 화이트 모카님이 듣고 싶다고 하셔서요. 네, 함께합니다.

웨이홈 달리기였습니다. 김세라 님이 체육관 가면서 당양로 인사 남깁니다. 운동하러 가시나 봐요. 파이팅. 짱가님, 아, 당양로 끝나고 바로 행복한 동행으로 가냐고. 예, 저희가 조이포유 스튜디오와 음악 FM 스튜디오에 이 복도가 있어요. 그 복도를 열심히 가죠. 그래도 뭐 한 1분도 안 걸려서요. 예, 괜찮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마늘 까셨구나. 이거 마늘 까는 게 이게 좀 손끝도 아리고 쉽지 않은데 진짜 고생하셨어요. 귤이 있어 감사 신청하셨거든요. 겨울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훈제 계란 프로젝트 앨범에서 이마라니 부르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을 향한 노래, 여기 당신을 향한 노래.

6월 시작이라 좀 씩씩하게 듣고 싶으셨대요. 안학수님이 신청하신 라스트 앨범에 있는 Free라는 곡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소마이님 몸이 많이 아팠는데 회복돼 갑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환대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멘. 장혜진님은 감기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반차 내고 병원 다녀왔거든요. 약 먹고 계속 잤어요. 새로운 곳 적응하느라 힘들었나 봅니다. 이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진짜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이거든요. 예, 힘드셨나 봅니다. 아, 그래도 이게 잘 지나가면 이제 몸도 적응이 되고 마음도 적응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빨리 잘 나으시길. 최근에 감기 걸렸다는 분들 보니까 기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혜진님도 빨리 기침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경님 방송 특히 자기의 사연이 나왔을 때 잠깐씩 놓칠 때 있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럴 때 이제 돌려 듣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듣기 하는데 우리 하경님은 7시 59분에 8시 땡치기 전에 바로 앞으로 가서 당양로 들으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오리진님도 계시고요. 안젤라님 짝꿍 따라 부산 가는 길에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라라파파님이 저 며칠 동안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부부는 또 한 번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말과 행동으로 남편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요. 남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많이 고민하고 또 용서하기로 하고 먼저 손 내밀면서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더 잘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듣고 싶고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라라파파님.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아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편이 잘못하기도 하고 근데 말로 입은 상처는 사실 많은 생채기를 내더라고요, 마음에. 근데 우리 남편분

분은 그걸 지혜롭게 잘 이어내셨고 먼저 또 이렇게 손을 내미는 따뜻함을 지니셨네요. 그래서 이 가정은 또 한 번 더 단단해지고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신청하신 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제이프님 많이 마음이 지쳐 있었을 때 기도하셨고 처음에는 그 기도 뭔가 기도를 딱 시작해서 뭔가가 확 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홀리원 나를 일으켜준 노래 예, 함께 들었습니다. 세라벨님 헬스장 2일차입니다. 열심히 운동 중이고요. 저희 아들 제대 후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청주로 내려갔어요. 3개월 나 쉴 거예요 했는데 일이 재밌고 할만하다고 주말에 오겠다면서 휙 가버렸어요. 기특투하지만 아이고 좀 더 얼굴 보고 싶은데 옆에 두고 싶은데 아유, 너무 철이 들어서 군대 갔다 와서 너무 철이 들어서 이렇게 혼자 스스로 알아서 딱딱 일을 또 하네요. 부모 마음은 그래도 군대 갔다 온 그 기간만큼이나 옆에 좀 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이병희님 내일 아침에 일찍 투표하고 찬양대 야유회 갑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찬양대에서 야유회 가는 거 부러워요. 예전에 저도 교회에서 찬양대 야유회를 또 어디로 갔었지? 남이섬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역시 예, 남는 건 사진입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또 내일 더울 것 같아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계속해서 남는 얘기 되는 회자 되는 그런 그때 우리 너무 재밌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시간 보내고 오세요. 정아짱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토피넛 라떼님께서 주리 치유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박우정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그 전에 주리 치유의 노래였습니다. 프리지아님이 알배기 배추로 김치를 하셨대요. 맛있다고 해서 오늘 도전했는데 아 알배기 배추로 김치를 했더니 맛있더라 해서 오늘 도전을 했는데 진땀 납니다. 손이 커서 여섯 포기 담갔거든요. 아 은혜 받으셔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김치 이야 알배기 배추로 담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성공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세상 소중한 얘기 어떤 걸까 생각하면서 예 듣고 계시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듯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나누는 이야기들 예 오늘 헌혈하셨거든요. 근데 한라봉 약과를 갖다 드리셨대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은 나누는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그 헌혈하셨다는 얘기에 애인이 김이라님께서 그 둘째 아이 출산 때 수술로 급히 수혈이 필요했는데 누군가의 나눔의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하시면서 헌혈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 헌혈이요 저도 해봤더니만 까다롭더라고요. 사는 지역도 좀 아무데서나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왜 좀 북쪽 지역에는 파주나 이쪽은 뇌연목이 위험이 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또 헌혈이 안 된다고 하고요. 외국에 여행 갔다 온 것도 일단 안 되고요. 먹고 있는 약이 있어도 안 되고요. 몇 가지 검사가 있던데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 OK가 돼야 헌혈을 할 수 있더라고요. 즉 헌혈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한 몸이라는 거니 헌혈할 수 있음이 또 감사 아니겠어요? 예, 요즘 좀 헌혈하시는 분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피가 많이 모자란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우리 건강함을 입증할 겸 많이들 또 헌혈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불비님 반갑습니다. 9858번님 학교 다녀온 아들이 올 여름 진짜 더울 거야. 겁을 줍니다. 일부러 더위 적응하려고 선풍기도 아직 안 꺼내고 버티고 있었는데 당양로 가족분들 모두 더위 대비해서 보양식도 많이 드시고요. 면역도 잘 챙기세요. 저요. 내일 투표하고 쉬죠. 예, 쉬고 생방송만 하러 올 겁니다. 9858번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여름

땅 끝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부흥왕국 앨범에서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김도현 여름이었습니다. 산책 다녀와서 마당에 앵두 익은 거 따 먹으면서 귀팅합니다. 오, 앵두 잘 익었나요? 맞아요. 낮에는 여름이죠. 좋은 친구 209님 오셨고요. 인사동에서 후배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은혜 밖에는 없다 고백하신 멋진 여자님, 예, 함께하고 계세요. 애니 김미라님께서 사랑이 꽃으로 피어나는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내일 선거 결과가 어떻든지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합해서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그 흔한 말 대신, 예, 십자가 사랑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진상희가 부릅니다.

진상이 사랑 그 흔한 말 대신 십자가 사랑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에이니 김미라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복의 근원님, 아, 그 어려운 회계 장부를 보셨네요. 주혜경님은 퇴근해서 부지런히 저녁 준비해서 식사하고 설거지 마친 후에 내일은 다 끝났다 나 건드리지 마 하고 예, 게시판에 흔적 남기셨다고요. 오늘도 더운 날씨 우리 모두 수고 많았어요. 혜경님도요. 오늘 그리고 박수 받아야 할

분 계세요. 3.1절님이 천보 걸으셨대요. 계속 거실에서 주방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도 잘 해내셨고요. 오늘 끝곡은 조준모 그의 생각 오랜만에 들려드립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6시에 다시 봬요. 예,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으로라도 예, 투표합시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내가 80세가 되기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쓸데없는 일로 나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았을 따름이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서 몸을 쉬었다. 쓸데없이 몸을 일으키거나 서 있지 않았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 하신 주님, 우리 두 손에 남은 빈 그물을 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갑니다.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또 한 번 순종하게 하소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상지국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예수 따라가며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성령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 남성 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오 신실하신 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고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유동근님께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 이민족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신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부름바다 나선이 몸 김대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2262번께서 내일 지방선거 날인데 국민들이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시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청해 주셨어요. 이화 챔버 콰이어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디님께서 어제부터 교회에서 40일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40일 동안 승리하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주하랑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권사회 특송이 있어서 좀 일찍 서둘러 나갑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 자리로 갑니다. 모두 복된 날 되시기를요. 루하의 엘로힘 보혜사님 감당할 시련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설악금강초롱님께서는 소중한 사람과 이 아침에 서로 인사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서로 안부 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날마다 저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천등사님께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새로운 달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요. 조수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늘 시원님께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히즈윌의 둥지를 흩으시고를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라신님께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청해 주셨는데요. 신청하신 곡이 영어 찬양이어서요. 김성범의 우리말로 된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교우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1부의 끝곡이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구주여 광풍이 불어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학산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온 길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솔로곡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감당해야 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은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멀리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체들과의 다름을 인정하며 더욱 사랑하고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0: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김학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성령의 은사를 CBS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

0: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들풀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배 채우는 사람, 남의 배를 채우는 사람. 주님,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 정직, 겸손, 바른 질서, 내가 소중하면 타인도 소중해야 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아멘. 라베리떼 301님께서는 새로운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 기도주간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희망을 여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님께서는 이번 6.3 지방선거 통해서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변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셨고요. 낙천 김용수님 어제 중요한 일 있다고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하셨는데 중요한 일은 잘 보셨는지요? 0702번 이번 여름도 폭염과 큰 비가 많이 내린다니까 모두 잘 대비하시고요. 건강한 6월과 좋은 일 가득한 축복된 여름 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름 대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하고 안전하게 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340번께서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어느새 손주 5명 있는 70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칠순으로 모이셨다고 가족이. 아, 이런 게 인생인가요? 손주 녀석들 무럭무럭 잘 커가는 걸 보니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제 옆에서 40년 동안 조금은 모자란 듯한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지켜준 우리 마마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꼭 손잡고 여행 많이 다니자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축하합니다. 행복한 앞으로의 날들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또치들님께서는 어제부터 인턴 시작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도전을 받고 10주 동안 통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고 보내주셨네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오신 아라도님. 지난주 딸아이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디 부부가 화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 결혼 위해서 아라도님도 많이 애쓰셨을 텐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앞으로 이루시길 저도 함께 바랄게요. 5088님께서는 우리 가정 지켜주소서, 남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푸른 동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밤이나 낮이나 찬양을 처음 접해보며 예배 마치고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될까요? 하셨는데요. 예라모십의 곡으로 들으셨나 봐요. 예라모십의 밤이나 낮이나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신예숙님 신청하신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 함께 할게요.

제철 채소를 만날 때는 요란하지 않은 마음이 필요하다. 햇볕 아래 충분히 익은 채소는 썰거나 살짝 굽는 것만으로도 제 몫의 맛을 드러낸다. 복잡한 조리법은 오히려 이 계절의 맛을 흐릴 때가 있다. 완두콩은 오래 손대지 않는다. 데치거나 갈아서 질감을 남긴다. 다른 재료를 많이 더하지 않아도 색과 향만으로도 충분하다. 익었는지 지나치지 않았는지 그 정도만 살핀다.

장지영의 제철의 셰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이미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오래 손대지 않아도 이미 충만합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깊은 상념에 빠질 때가 적지 않거든요. 아들 생각도 많이 나고요.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항상 저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제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이 찬송 신청합니다. 인후 아빠님의 신청곡 초등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박순복의 음성으로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제니 천사님께서 내일은 난 몰라요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임영순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곡으로 청하셨어요. 이 시간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0: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마음

옹님, 지난 주말에 포항노회에서 열린 성경암송대회에서 우리 넷째 딸, 막내가 장려상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여서 기뻤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성경암송을 한 것 두고두고 믿음의 큰 자산이 되겠죠? 신청하신 곡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문구거리, 가구거리, 골동품거리. 우리나라에는 이색적인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일이 많아지면서 안타깝게도 갈수록 쇠퇴하는 곳들도 있지만 반대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는 그 평범함이 경쟁력이 되기도 하죠. 어떤 거리에 다녀왔다는 후기가 늘어나면서 다시 부활하는 곳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겐 특별히 좋아하는 거리가 있나요? 특별한 소리가 들리고 즐거운 향기가 느껴지는 잊을 수 없는 거리. 다시 한번 그곳에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CCM 거리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셸라의 목소리로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들었습니다. 2026년 6월 2일, 6월의 두 번째 날, 박성호의 CCM 캠프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 거리, 문구거리, 가구거리, 골동거리, 아, 이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서울의 한가운데 살았거든요. 종로에 살았는데 동대문에 가면 문구거리가 있어요. 문구, 완구거리 쫙. 그리고 또 홍대 쪽으로 가면 또 가구거리가 쫙 있죠. 골동품 거리는 아유 뭐 인사동 뭐 올라오면 진짜 골동품 그림 뭐 어우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아유 뭐 이런 걸 길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예술 작품을 제가 보고 다녔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낙원상가에 보면 낙원상가 2층, 2층 3층에 있는 악기거리, 와 저는 되게 좋은 데 살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가게들이 모여서 거리를 이룬 곳이 많았죠. 지금도 뭐 여전히 그 일부 남아있긴 한데 예전과 다르게도 유통이라든가 또 온라인 쇼핑이 아주 쉬워지고 좋아지면서 특정한 거리에 모여있기보다는 물류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있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구역에 모여서 특정한 제품들에 대한 어떤 군의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또 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의 거리가 가장 기억이 남으시나요? 네. 아, 낙원상가 한번 올라가면 진짜 엄청 재밌었는데 그때. 자 이렇게 여러분의 추억의 이야기들 가득 채워서 오늘은 아름다운 추억과 CCM이 있는 그런 거리 라디오 거리 되어보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좋은 찬양과 CCM 워시곡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시면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배달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맷 마허의 홀리 홀리 홀리 함께 들었습니다. 맷 마허의 목소리는 언제든 이렇게 밝음과 그 뭐랄까 예, 힘이 이렇게 딱 있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또 흰머리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나 있어서 아주 두꺼운 뿔테 안경 쓰고 아주 멋있는 스타일이에요. 네. 잘생겨서 노래 잘 부르나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들 함께 만나면서 박성호의 CCN 캠프 함께 걸어갑니다. 핸섬님께서 샬롬입니다 하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샬롬입니다. 정승환님이 옹기장이의 넌 행복한 사람이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이 노래는 없어요. 왜 없지? 하고 찾아보니까 오늘 발표된 곡이네요. 오늘. 네, 오늘 발표된 곡이 벌써 방송국에 등록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있다가 저희가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됐군요. 어제. 아유,

가져라. 5025번님께서 제가 20살에 평생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젊음을 주님께 찬양으로 드렸죠. 대학로에서 노방 찬양 선교교회 소속으로 주말마다 노방 전도하던 그 거리가 생각납니다. 아, 여기 또 알죠. 저도 여기 알죠. 대학로에 마로네 공원 이쪽에, 아, 거기 매 주말마다 그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저는 대학로 놀러 갔는데 그 옆에 옆에 가면 이제 개그해주는 아저씨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저쪽에는 농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연극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대학로. 요즘도 뭐 젊은 친구들 대학로 많이 가서 연극도 많이 보고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노방찬양 선교교회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그때 그렇게 모두의 시간들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불태우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요즘은 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는데, 제가 자랄 때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런지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도 있고 뭐 노트북도 있고 뭐 아이패드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헌신적인 활동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겠죠? 네. 추억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조수아의 노래 듣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함께 들을까요?

김도연의 노래 샬롬 함께 들었습니다. 샬롬, 네, 샬롬. 아, 이 노래 참 좋아요. 네. 고샘마음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샬롬 성우님, 친구님들 시작 찬양부터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파란 하늘님도 분주하고 바쁜 날이었어요. 너무 피곤하네요. 그런데 내일 출근을 해서 너무 좋아요. 내일 일찍 투표하고 나들이 가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내일 전국 선거일이죠. 네.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내일은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축복받은 시장님도 내일 다들 투표하시나요? 저는 사전투표했고요. 내일 우리 교회 최

축대회 갑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교회에서 딱 요맘때 그 보통 6월 6일 현충일이다 이때 이제 체육대회 야유회 뭐 이런 일정 잡는데 요번에는 이제 선거가 있어서 선거 날에 예, 많이 또 활동이 또 마침 또 수요일이라서 말이죠. 예, 수요일에 겸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사전투표 안 했고요. 이제 저 본투표파. 그래서 기분이 약간 딱 있잖아요. 그냥 아침 일찍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기분이 있어서 아마 내일 아침에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선거지만 지역마다 뽑는 그 사람들도 다르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잘 투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그죠? 자, 공인영의 노래 준비했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방배 브라더스의 노래와 연주로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같이 들었습니다. 평생 감사님께서 진행자님, 좋은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강의와 산책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음악 듣고 있어요. 저는 주일 아내와 사전 투표했습니다. 좋은 일꾼들 뽑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좋은 나라에서 밝고 활기차고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인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 좋습니다. 사전투표 하시고 여유 있게 또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고 계신 거네요. 그래요. 지방선거는 사실은 정말 그 밀착해서 우리 구, 시 그리고 뭐 교육감, 시장 이런 분들을 뽑는 거잖아요. 정말 정말 밀착해서 우리 정말 가까운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려움이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고르고 골라서 선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선출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뭐 한 표 차이를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상대편도 깨끗이 승복하고 잘 부탁합시다. 우리 좋은 생각들은 같이 공유해 봅시다. 이런 좀 그런 축제 같은 선거가 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에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 이 선거가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해서 잘해보자 뭐 그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키리님께서 택시 운행 근무 마치고 들어와서 쉬면서 방송 들어요 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택시기사님들 요즘 점점 날이 더워지는데 운행하는데 좀 시원하게 에어컨 좀 틀고 하시는 거죠? 네. 또 이렇게 계속 운행하시는데 에어컨 틀면 또 찬바람 너무 맞으시면 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체온 조절, 온도 조절 잘 하시고요. 네. 안전 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택시 기사님들 또 차량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이 CBS하고는 거의 뭐 단짝이잖아요.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5297번님도 사연을 주셨는데요. 괜찮은 성웅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이포유 방송 마음 놓고 듣네요. 낮에 이어폰을 안 갖고 가서 잘 못 들었어서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이게 찬송가네요. 네, 근데 거의 진짜 성가대 버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부르는 버전밖에 없는데 제가 CCN 캠프에서는 성가대 그 사부합창 버전 저도 참 좋아하는데 많이 안 들려드렸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좋은 버전으로 고르고 골라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그 전에 윤상은의 목소리로 저 장미꽃 메들리 같이 들어볼까요?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온 기장의 아카펠라로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인수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니까 좋은데요. 네. 4041번님 찬양 신청은 안 되나요? 하셨는데 왜? 무슨 말씀? 됩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네, 샵1212 레인보우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보내시면 저희가 착착착 틀어드립니다. 예쁜 나나님이 소양곡 너무 좋아하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소양 씨가 부른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곡은 없습니다. 네, 제가 없는 곡을 불러드릴 수는 없잖아요. 보통 유튜브에 뭐 이렇게 컨텐츠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 라디오에서는 음원으로 발표된 음반이나 음원으로 발표된 곡을 일단은 들려드릴 수 있거든요. 다른 곡 한번 신청해 주세요. 소양 씨 좋은 노래 많으니까. 자,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1부 끝곡은 이 노래 준비했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노인팅의 음반에서 같이 듣고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격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통을 훨씬 더 오래 참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애덤스는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절정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온다며 격려를 영혼의 산소라고 칭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위대한 영향력 중 일부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4: 게리 하멜의 시대를 앞서는 미래 경영전략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흥미있는 실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원숭이 다섯 마리

0: 사다리를 우리 안에 넣습니다. 우리 안쪽에는 사다리를 하나 넣고 사다리 꼭대기에 바나나를 넣습니다. 어느 한 마리가 바나나를 먹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시도할 때마다 다른 원숭이들에게 차가운 물을 뿌립니다. 몇 번 반복이 되자 이제 누군가 시도하면 다른 원숭이들이 공격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바나나를 먹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위에 아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공격당하기 때문이죠. 이때 한 마리를 빼내고 새로운 원숭이를 하나 넣습니다. 새 원숭이는 아무것도 모르니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다른 원숭이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새로운 원숭이는 자기가 공격당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몇 번 공격을 당하더니 역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원숭이를 하나 바꿔서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교체되었던 원숭이가 더 주도적으로 새로운 원숭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숭이는 이유도 모릅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원숭이들을 모두 바꿉니다. 이제 바나나를 먹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갈 때 고통당했던 원숭이들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다리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한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진리였지만 현재는 거짓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원숭이 실험 이야기처럼 문화와 환경이 만들어낸 거짓 진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도 모르고 그저 진리라고 생각하고 추종합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권력이 바뀌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변하게 됩니다. 진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곧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에서 안전히 거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이 진리의 반대, 거짓의 앞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진리의 어두운 자, 진리의 둔감한 자, 불확실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내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허리띠는 우리 몸의 중심에 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문 밖의 길들이 다 당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주인이었던 많은 것들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던가. 이병렬 작가의 끌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우의 CCM 캠프 화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도 12시까지 오늘의 끝까지 김은영의 축복송이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길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2부에도 여러분과 함께 소곤소곤 대화 나누면서 신청곡도 슝슝슝 배달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 광고 있죠? 광고 듣고 새 노래 최신곡 함께 들어볼까요?
1: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새 노래와 함께하죠. 오늘도 최근에 나온 새 노래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레인보우 하트 모아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는 레인보우 하트는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CBS 뮤직 차트, 주간 뮤직 차트에 반영이 되니까요. 여러분 꼭 눌러주세요. 오늘 함께 들을 뉴 CCM은요. 웨이홈의 내일을 마시죠입니다. 내일을 마시죠는 다 아시죠? 얘기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내일을 마시죠. 그 노래를 웨이홈이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발표했네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웨이홈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송지은의 목소리로 시편 프로젝트 중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추억님께서 출첵합니다. 내일 쉬니까 늦게 잘까 합니다. 모두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내일 쉬니까 캠프 끝까지. 네 오늘 의리 청취. 아이 오늘 청취율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정리해서 얘기 전해드릴게요. 치열했던 하루가 지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우고 잠시 글을 남겨봅니다 하셨어요. 저는 독실한 신자이신 부모님 아래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즐거움도 있었고 음악을 좋아해서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며 기쁨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본 게 25년도 넘은 것 같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비록 지금은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만 가까운 교회에 갑자기 수요기도를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오, 너무 좋은데요. 네.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항상 1시간가량 이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신청곡 하나만 남겨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행복하게 연주했던 찬송가이자 찬양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신청해 주셨는데 아마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오 신실하신 주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개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막. 네. 일단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의 경험이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는 분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 또 자신의 현재를 방송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한 시간만 조금 일찍 움직여서 새벽 기도에 간다면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그 시간도 의미가 있을까 하신데 너무 의미가 있죠. 그럼요.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꼭 어떤 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상 여의치 않다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네. 너무 새벽 기도에 너무 압박이 시간이 좀 부담스럽다면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한 번? 이렇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임성규의 목소리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두 곡 정도 김종찬과 김동욱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김동욱의 금을 만드는 시간, 김종찬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어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어요. 내일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사연도 주시고 그러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오세요. 내일도 생방송이니까요. 좋은 날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대학원 다니는 만학도입니다. 왕복 100km인데 수업이 11시에 끝나고 1시간여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아는 찬송 나오면 함께 듣고 따라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 이 말씀 전하려고 들어왔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아, 혹시 선한 능력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신청곡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시면, 특히 신학 공부하시는 분이면 저희가 잘 모셔야죠. 네. 잘 공부하시고 배우고 익히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신학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음악은 님께서 오셨는데, 저는 하루 종일 조이풀을 틀어놓는데요, 시간대별로 댓글 쓰는 사람들이 다 다르네요 하셨어요. 아, 그럼요. 각각 이렇게 하루 종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자 참여하시거나 게시판에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은 시간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일단 저는 그냥 정말 한 10년 들었는데 댓글 한 번도 안 썼어야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듣고 있고요. 특히 또 레인보우 아니고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듣기만 했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알고 있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을 준비를 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신학 공부하는 만학도님을 위해서 빨리 들려드려야죠. 강중현이 부릅니다. 선한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 킹 오브 킹스 이 곡을 함춘호의 기타 연주, 이세준의 목소리로 같이 들었어요. 이것도 은근 매력 있죠? 네. 박성호의 CCN 캠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미연 님도 저도 시간대마다 저도 느끼는데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라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CCN 캠프가 CBS 표준 FM의 라디오 방송이 되고 있지만, 되고 있는데요. 같은 시간대에 조이포유 채널에서도 같이 나가죠. 네. CBS 음악 FM, 표준 FM은 팝송도 나가고, 가요도 나가고, 시사도 나가는 종합 라디오 방송이면 24시간 찬양만 나가는 조이포유 채널이 레인보우에 있어요. 네. 그쪽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까 우리 소양 노래 신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노래가 없다고 했더니 다른 분께서 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셔서 나갑니다. 마라나타, 부흥한 것과 소향이 함께 부른 곡이에요.

Oh, and when I've come to die.

타미오커의 Give Me Jesus 같이 들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도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은요. Elevation Worship의 Praise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내일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 또 만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잣대와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무작정 사랑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 이후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돌려주는가 아닌가는 내 사랑을 결정짓지 않는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 안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상승하고 그러다 남김없이 사라지는 광경이다. 이서희 작가의 관능적인 삶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박수진의 의인은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6월의 둘째 날이고요. 내일은 중요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또 나라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나의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해야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성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좋은 씨앗에 더 좋은 세상에 이어서 어노인팅 예배 캠프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님께서 오랜만에 글 써주시며 좋은 씨앗 좋아하신다고 더 좋은 세상 오늘 정말 정말 오랜만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좋은 계획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에서 행사 있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내리 사랑님께서 내일 교회 야유회 가야 해서 차 안에서 군것질 할 것도 봉지 싸야 하고 뭔가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분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힘내시길 바라고요. 섬기시는 그 모습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혜숙님도 교구 성령 대방회 선교사님 모시고 간증 예배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남겨주셨어요. 8751님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손경민 은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지선 이윤아 한이 강찬 아이빅밴드 함께하는 은혜 이어서 또 내일 좋은 시간 보내실 많은 분들 또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유리상자가 부르는 아름다운 세상 김명식 오 What a Wonderful World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식과 또 중간에 아아 하는 그 화음 너무 멋진 목소리 지미선 씨였어요. Oh,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 그리고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일반 가요로도 또 많이 사랑을 받은 또 CCM으로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찬양이었고요. 아, 손경민 작곡집에서 은혜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동행님도 얼갈이 김치 담그면서 듣고 있는데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파크릭스님께서 오늘 새벽부터 조이포유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설렘으로 함께하고 계시대요. 5월 말에 정년한 새내기 첫 사연을 보내봅니다. 26년 쉼 없이 달려와서 2일차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오늘이 너무 감사해서 평소처럼 4시 30분에 기상해서 조이포유 찬양 들으면서 공원 산책도 했네요. 첫 사연 많은 설렘과 떨림으로 두드려 봅니다 하셨습니다. 평소에 정말 부지런히 사셨나 봐요. 26년 쉼 없이 달려오신 그 길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남은 뭐 인생 2막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새롭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알차게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응원하면서 저희 축복송에 또 선물 있잖아요. 우리 파크릭스님께는 장간의 닭갈비 보내드릴게요. 양념간장.

닭갈비 세트 받으실 수 있게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리사랑님은 분주한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래도 이찬양이 너무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셨으니 저희 전해드려요. 예람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으시고요. 또 작은별님께서는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저는 우리나라 이곳저곳 샅샅이 헤매고 돌아왔어요. 여행을 끝마친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이제야 정신 차리고 이곳저곳 기웃기웃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눈을 뜹니다. 주 은혜임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박상규의 찬양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규의 주은혜임을 들으셨고요. 예람옷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선교사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연주곡도 함께 하시고요. 이렇게 좀 긴 곡들이라 두 곡 전해드리면 1부 마무리될 것 같아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전해드리고 또 내일 하루 주어지는 또 소중한 쉼의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투표 참여하고 오셔서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재미있게 써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2: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신청하신 중력 3일 POP 워십에서 전해드렸고요. 또 새롭게 하소서 라니님께서 낮에 햇살은 이제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다고 새롭게 하소서가 너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주영훈, 박요한, 안수지, 송지은, 연희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춘수님께서 오늘은 치과에 가서 최종 점검도 하고 또 뇌경색 약도 3개월분 받아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며 주가 이끄시네 라는 신청곡을 써주셨는데 주가 이끄시네 라는 제목으로는 정확한 곡은 아닌 것 같아서 뭐 날 이끄시네라든지 또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든지 이끄신다 하는 이런 뉘앙스의 찬양은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뭐 대표곡이잖아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옹기장의 찬양과 또 신동혁의 찬양 오늘은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간절히 이끄는 곳으로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감사님께서 요즘 좀 교회에서 많이 부르시는 곡이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써주셨는데 예수전도단 곡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예수전도단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으셨고요. 신동혁의 간절히 이끄는 곳으로 온 기장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수호 배우님께서는 주가 일하시네가 아닐까요? 라고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도 오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해외 CCM으로 두고 영래님께서 6.3 지방선거, 내일은 선거날입니다. 국민으로서 주권을 꼭 행사하여야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참관인으로 선정이 되어 새벽 5시 30분부터 근무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눈을 크게 뜨고 참관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셔서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래님,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말 눈 크게 뜨고 열일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영래님께 저희가 선물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릉 초당 BNC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세요. 파이팅! 크게 외쳐드리며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눈을 크게 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Open the eyes my heart라는 곡인데요. 마라나타 뮤직 에서 그리고 이어서 His eye is on the sparrow. 주가 지켜보고 있네. 아주 이렇게 잘 지켜보시라고 크리스탈 루이스의 His eye is on the sparrow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고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도 듣겠습니다.

강중현 주가 일하시네 앞서 해외 CCM으로 두고 크리스탈 루이스의 His Eyes on the Sparrow 마라나타 뮤직의 Open the Eyes of My Heart 함께 하셨습니다. 임희선님께서 저는 사전 투표했어요. 아 그래서 내일은 그냥 휴일이라 지인들과 점심 식사 약속 있으시다고 공항도 다녀와야 되고 점심 약속 장소로 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아유 그래도 너무 즐거운 그런 만남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한 곡이 있어요. 즐거운 모임이라는 곡인데요. 최명자 씨가 부르는 곡이에요. 즐거운 모임. 그래서 이 곡도 함께 하시고 그 전에 3665님께서 치유의 노래를 대상포진이신 건가요? 수포가 축복송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셨는데 내일 미리 사전투표하고 또 하루 쉬시는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정말 쉼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리가 부릅니다. 치유의 노래.

최명자의 즐거운 모임 전해드렸고요. 앞서 주리가 부른 치유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온의 대로님께서도 새싹으로 오셨어요. 오전 분주한 시간이라 매일 듣기만 하다가 출첵합니다. 분주함을 은혜로

0: 사랑해 CBS.
1: 인간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결하게 사느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염려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랍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마틴 목사 부부가 만든 것입니다. 1904년 마틴 목사 부부는 아들과 함께 뉴욕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아내 시빌라는 성경학교 교장 사택에서 지내는 동안 더 쇠약해졌고 마틴 목사는 한시도 그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요청해 왔습니다. 마틴 목사는 아내의 병 때문에 거절하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마틴 목사는 깊은 감동을 받고 저녁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렇게 생각한 시빌라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낙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찬송과 가사를 4절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시빌라는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틴 목사에게 찬송과 가사지를 전했고 마틴 목사는 가사의 감동을 받아 오르간 앞에 앉아 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찬송가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은 오늘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면서 내일의 여정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랍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었던 문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나아갈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김남희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김해 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근심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정동희와 방현이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박정하의 음성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어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종익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안산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리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성남시 여성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예숙님, 할렐루야 선교사의 달이라 각국 선교사님들 오셔서 간증과 축복된 말씀 많이 은혜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 타지에서 건강과 함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푸른동사님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병원 생활 슬기롭게 잘하며 지내는 동안 서로 예의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주시라고 간구해 봅니다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아프면 또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의 치유와 더불어서 정말 말씀대로 너그러운 마음 달라고 간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앙빵님께서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금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힘든 자를 도와 널리 은혜를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얀 귤꽃님, 요즘 눈이 안 좋아서 조용히 들으신다고 그러셨군요. 온 찐질하면서 치료 중인데 얼른 나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225번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내매기 오늘도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어요. 교회에서 어제부터 기도회가 진행 중이라고요. 그리고 0159번께서는 안녕하세요. 칠공주와 함께하는 샬랄라예요. 오늘 제 생일인데 이 아침에 축하받고 싶어서요.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진행자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축하받고 싶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신청곡으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마커스의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축하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거풍님께서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에 들어오셔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의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

끝곡으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민들레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어서 김성수의 찬양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3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정해진 때가 되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곧 보혜사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교수 성가단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요한의 음성으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준비했고요. 폴라리스님께서 아, 내 맘속에 청해 주셨어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파크릭스님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매일 출근하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나 찬양을 듣고 출근했는데 5월 말로 26년 직장 정년을 해서 집에서 저녁까지 듣게 되어 처음으로 설렘과 떨림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출근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바빠서 문자 주시기 어려웠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있죠?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정년에 맞게까지 26년의 세월. 그 성실한 수고를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다니엘님, 은혜로운 찬송 들으면서 회사 출근합니다. 보내주셨고요. 꽃지고 여름 하나님께서는 성경 필사 사역 하루에 한 글자라도 쓸 수 있게 하소서. 안주하는 여행자님은 오늘 슐런이라는 게임을 장애인 회원분들과 저희 직원분들 팀을 짜서 두 번째 어울림 대회를 엽니다. 상금도 있고 상품도 있고 추첨도 있고 재밌겠어요. 오늘 모두 서로 더 알아가고 친해지는 하루 되기를 빌어주세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정말 의미 있는 행복한 시간 되겠는데요. 5431번께서도 역시 오늘 처음 문자 주셨네요. 늘 한결같은 방송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요풍길님께서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 올려주셨어요. 치료의 은혜가 저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사 큰 역사가 임하셔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풀꽃님께서는 여행하고 오셨나 봐요. 집에 오니 봄 내내 물 주고 잡초 뽑아준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꽃을 피워 웃음 지며 반기네요. 새벽 예배 드리고 짧은 시간 내매개와 함께 아침 산책합니다. 너무 기특하죠? 고맙습니다. 별빛나라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셨는데요. 그동안 내매기 가족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하는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6년째 치료와 검사를 계속 병행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기적이라 할 만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소식 보내주셨어요. 별빛나라님, 곧 완치 판정 받으시겠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는 최인혁과 오은이 함께 부른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곡 믿음의 사람들의 주 오셔서 구하시리 함께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어. 빛은 매 순간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는 눈부신 대화들을 기록할 뿐이지.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화가의 삶이야.

박송희의 모네 빛의 순간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화가 모네는 매 순간 말을 걸어오는 빛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빛을 바라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창문에 박진 희가 부른 주의 영광 빛나니 132장 찬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다니엘과 국립합창단의 빛의 사자들이여 보내드리고요. 꽃마리님 청해 주신 충성하라 죽도록 유혜정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병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빌딩앤 리츠.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앤 리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병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는 바다에 나가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키를 돌릴지부터 정합니다. 한번 방향을 정했다 해서 곧바로 원하는 곳에 가 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작은 각도가 먼 훗날의 목적지를 찾아가게 하죠. 오늘은 아시다시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나의 생각과 바람을 담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일 텐데요. 우리가 함께 건널 바다가 평온할 수 있길 바라면서 6월의 셋째 날 아침을 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Wea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늘 아침에는 뭘 먹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는 누구랑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일상적인 일부터 평생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까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과 그리고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죠. 이 선택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험을 동반한 모험이 되기도 하는데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디 이 선택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중요한 선택의 날입니다. 사전투표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았고요. 오늘 귀중한 한 표의 선택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수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오늘은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출근할 땐 7시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셔서 예, 지금이 6시 이제 24분 마음이 급했어요. 7시 되기 전에 얼른 성함을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홍광수님. 방금 흐른 엘라 피츠제럴드 목소리, 와러 프렌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펫분 He Leads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4536님, 아침이 시원해서 호미를 잡았습니다. 흙, 풀내음, 상쾌한 공기, 따뜻한 햇살, 기분이 좋아지는 작은 풍경들입니다. 예, 이렇게 농사 일하기도 참 좋은 시간. 찬송 누리기에도 좋은 시간, 투표하러 가기에도 좋은 날씨. 예, 최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고 있죠. 뜨거워지기 전에 이 아침 오전 시간에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0012 쓰시는 분은 경산중앙교회에 다니신다고요. 안수집사회 특별중보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인데요. 이무성 집사님, 신경아 권사님, 김지영 집사님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스토레귀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습니다. 스톡홀름 대성당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하죠.

선거일 아침입니다. 나라를 위한 걱정과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교차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후보가 없다고 투표를 외면하면 내 삶을 타인의 뜻에 무책임하게 위탁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선거를 덜 나쁜 일을 골라 뽑는 과정이라며 투표를 포기하면 가장 나쁜 이들에게 지배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일구는 기적은 앞으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차별에 침묵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앨런 보사학이라는 교수는 순진함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핑계가 신앙인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일침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진영 논리와 선동의 안개를 걷어내고 맑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평화를 구하며 공정과 합리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별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흐릅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성숙한 주권자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시다. 갈등을 넘어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순진함이여 안녕.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앞에 보내드린 복음성가 두 곡 여러분 좋아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깨어 방송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Pass it on 작은 불꽃 하나가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들었습니다. 답십리 시장 안에 있는 즉석 두부가게로 와 두부 한 모 사러 갑니다. 큼직하게 썰어준 두부 한 모 사다가 아내랑 같이 아침 식사로 나눠 먹으면 따뜻함이 식지 않아 너무 맛있어요. 김칠태님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맛있겠는데요. 갓 나온 즉석 손두부인 거죠. 예, 그런 거는 따로 요리하는 것보다 그냥 살짝 데쳐서 양념장 찍어 먹는 게 제일로

만난 것 같아요. 피로야 가라님. 아, 닉네임 좋은데요. 금구 서남 명품길 산책하고 있습니다. 4,000보 걸었습니다. 아톰님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 마치고 544년 된 느티나무 보호소 앞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있습니다. 야, 어디 아파트 사시길래 이렇게 귀한 나무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님, 성령 충만 특세 반주하고 투표장 이제 도착했어요. 예, 투표일 휴일의 아침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휴대전화 뒷자리 9615 쓰시는 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투표 마치고 출근합니다. 아, 오늘도 일하러 나가시는군요. 하이빌님, 저는 투표하고 첫 손녀 잠깐 보러 가려고 합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듣다가 터미널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계신 부지런한 우리 애청자분들이시네요. 창대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Beyond the Blue Horizon 1부 끝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 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 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5: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코람데오님은 오늘 교회 사랑순원들과 농장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하기를 계획하고 계시대요. 즐거우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1부 끝곡으로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선희님의 결혼 비디오 배경음악으로 깔렸던 곡이 Beyond the Blue Horizon 이었대요. 들으시면서 감회가 정말 새로우셨겠어요. 6월 3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순서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정말 소프트하고 텐더한 목소리네요. 데니엘 오도넬 함께 들으신 곡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뒷자리 8389 문자 주신 분은 워킹맘이자 며느리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축복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 문자 주신 분이시구나.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요. 문자 번호가 같네요. 이 워킹맘이자 며느리입니다 하신 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시냐면요. 업무가 회사의 보안 관련 분야라서 쉴 수가 없는 직업이시래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는 쉬는데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와서 아유 신경도 쓰이고 마음이 짠합니다. 예, 오늘 투표날 달력 위에 빨간 숫자 날인데도 일부에서 보니까 출근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네요. 아이들은 오늘 학교를 쉬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출근하시는 댁은 아유,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보아 주나요? 오늘도 조금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휴대전화 뒷자리 8607 여기는 대전이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리면서 오디 수학 중이에요. 힘나는 찬양을 부탁합니다. 예,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심 메들리 준비했는데 시골 마을 작은 가스 차량 충전소에서 일하신다는 바람내음님도 이곡 같이 들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을 드러냅니다. 성벽이 재건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그가 하나님을 송축할 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향한 진실한 존경의 태도를 보여주죠.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한 후엔 죄의식에 갇혀 살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한다는 뜻.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49번째 묵상이었습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라.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날 위하여 십자가에. 어여쁜 자연님은 봄이 산책 겸 투표하러 가면서 방송 듣고 계신데요. 봄이는 학교 앞에 두고 들어갈 생각이라고요. 봄이가 강아지 반려견 이름인가요? 학교 앞에 두고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봄이가 잘 있겠죠? 오아까님, 강원도 정선에서 동강가를 걷고 있습니다. 산허리를 감싼 구름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주님 지으신 세상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뭔가 눈으로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한 이런 풍광을 볼 때 우리가 딱 카메라를 들잖아요. 그리고 사진으로 찍는데 그런 감동이 희한하게도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아요. 아무리 화소가 좋고 화질이 뛰어난 카메라라도 그 벅찬 감동까지는 담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오아까님 앞에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죠.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하시는 거죠. 너무 근사한 풍경이 눈에 펼쳐져 있을 때 그것에서 오는 그 감동을 카메라가 담아내질 못한다.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집에 와서 다시 사진을 펼쳐보면,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멋있고 근사했는데, 하잖아요, 우리가. 어여쁜 자연님, 아까 그 강아지는 학교 앞에 두고 투표소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잘 도착하셨군요. 낮이 더워선지 아침 일찍 이제 투표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대요. 예, 여러분 오늘 소중한 한표잘 행사하시고, 물론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오늘 평안하게 조심히 하루 잘 보내십시오. 모리스 체프먼 마라나타 뮤직그룹 Great is the Lord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흐르고 있어요. 끝곡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살기 위한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몸, 명랑한 마음, 또 하루하루 무탈한 일상, 몰입할 만한 몇 가지 취미,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이런 삶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텐데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하고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권리인 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내가 내딛는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아침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하덕규의 사랑일기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오늘 지금 이제 한창 투표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한번 가볼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소중한 권리인 이 한 표 참정권 행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휴일 일정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뭐 연휴도 아니고 주중에 단 하루 딱 주어진 정말 선물 같은 날인데 오늘 계획하시는 대로 이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

10시까지 함께 합니다. 우리 샬씨 가족들에게 좋은 곡들 전하면서 오늘 채워갈게요. 2부에서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무엔의 쉼 준비했고요. 오벳 수고하고 무거운, 그리고 심플리 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여기 한 곡 더 이어드립니다.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내게 강같은 평화.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었고요. 앞서 심플리 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나무에는 쉼까지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아침 샬롬 CCM 1부 함께하고 계세요.

향유가 생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 적게 즐기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한다. 프란츠 알트. 주신 꽃 한 송이, 바람 한 점, 노래 한 곡, 주신 밥 한 그릇, 할 일 하나, 오랜 벗 하나. 내게 주신 삶을 천천히 제대로 누리며 사는 것이 늘 신상품과 명품을 찾아 허덕이는

이경미의 주와 함께라면 방금 들었고요. 앞서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 그리고 한부영의 소소한 것들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문장은 박총 목사님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중에서 오늘 향유가 생태다 라는 제목의 글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적게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 신상, 다양한 것 더 빠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향유하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그리고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 함께 듣죠. 1, 2, 3, 4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었고요. 앞서 사랑 이야기의 돌보심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정신호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 곡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사랑하는 사람의 옆모습을 보기엔 극장이 좋다.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기에는 파도가 좋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기 위해선 높은 곳일수록 좋다.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이 좋다. 희망이라는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근거릴수록 좋다. 고꾸라지는 기분을 이기고 싶을 때는 폭죽이 좋다. 사랑하기에는 조금 가난한 것이 낫고, 사랑하기에는 오늘이 다 가기 전이 좋다. 이병률 작가의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새 힘을 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지금 주신 것이 부라면 부를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주신 것이 가난이라면 가난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일이라면 그 일을 성취하게 하소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